0: 맞지 맞지 그렇게 길어 따라와 맞지 맞지 맞지 맞지 맞지 맞지 맞지 맞지 맞지 맞지 맞지 맞지 맞지
1: 맞지 맞지 맞지 맞지 맞지 맞지 맞지 맞지
2: 맞지 맞지
3: 맞지 맞지 맞지 맞지 맞지 맞지
2: 맞지 맞지 맞지 맞지 맞지
3: 맞지
2: 맞지 맞지 맞지 맞지 맞지
3: 独白哪有这么长啊？
2: 那当然了，
3: 啊，
2: 后面的词句是我加上去的，
3: 啊，你随便给人加词儿啊？
2: 经过我的加工
3: 啊，
2: 让人感到整个歌曲主题升华了，题材广泛了，素材充实了，内容丰富了。
3: 不要吹牛喽！
2: 什么叫吹牛啊？
3: 你说的内容我们全没听清楚，
2: 没听清楚。
3: 对，
2: 注意听，我再说一遍啊。
3: 你说说。
0: 爱那个阿娜达。